0: 오라리요, 그래요. 어.
1: 악바자비오 미스터베야.
0: 어, 미스터베.
2: 미스터베.
1: 오마코 악바자비오 미스터베야.
2: 아, 미스터베 쏘에로라.
1: 오리요.
2: 어.
1: 아작베와나 사달로.
3: Canal FM,
4: diamo quel gibbo.